꿈꾸는 마개와 다녀. 가는 원로 진행 요가가 동아리 위인자. 니가 봐 돈도 의자 군 반영을. 니가 봐 돈도 의자 군 마음마다 명을. 니가 안 명원은 나무 인자. 난조 의자운 내 바가 엄마다. 我打你, 你干嘛呢? 人家刚才做完的拿出我这位。 你看我们不用你, 我那边你看, 你看我对了。

걸로 하지요. 내가 윤호원조 그러고 내가 가동원 내가 밤에 듣지 이래 내가 가동원 가라고 그러고는 메롬이 있대냐가 그러고는 내님 엄마가래 내가 안 가지 뭐 나다 걸어가고 있는 뭐 뭐 내가 호금 때하면서 나 걸어간 애들 맞아 뭐 내가 뭐 오메 다 하고 들어 다니 때 걸어가고 있는 놈이 내가 뭐 그러 있어도 내가 뭐 그때 다녀 하긴 된 거지 그러간 놈이 뭐 되는 거야